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은 우리가 성도라면 꼭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축복의 땅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식. 11절에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의 진중들에게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자 여러분 양식 준비하세요. 양식. 양식을 준비하세요. 사흘 안에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게 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이야 밥 먹고 고기 먹으면 돼요. 그렇다면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쓰러지듯이 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갈하여 쓰러지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오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가는 비요 단비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피로하지 않고 이 땅을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가나안 땅까지 갈 영적인 양식으로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70%의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몸의 모든 병은 탈수로 인해서 와요. 여러분 물 안 먹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이 점점 빠지면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70%의 물을 항상 유지해야 이 물로 모든 세포, 모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물을 먹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소금물을 먹어야 돼요. 소금물. 몸에 이 70%의 물은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돼요. 염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짠물이에요. 짠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금과 함께 물을 먹어주어야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맹물의 말씀, 즉 윤리 도덕적인 말씀, 문법적인 말씀, 역사적인 그런 말씀,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녹아진 말씀, 예수님으로 해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운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맹물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소금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날마다 듣고 무장해야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전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양식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있는 기름을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나눠줄 수 없었어요.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나에게 있는 성령을 나는 너무 많으니까 당신에게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양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뭐 나눠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먹을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것에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듣기를 힘써야 돼.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풍년 때에 허풍대풍 쓰면서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풍년 때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을 가득가득 해놓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그 곡식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다 죽었어요. 고대 근동은 다 죽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요셉은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했어요. 여러분, 7년 흉년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저장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그 신앙을 못 지켜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때에 내가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암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면 그 저장된 말씀으로 7년 6년을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저장된 곡식을 이제 흉년 때에 풉니다. 누구든지 요셉 앞에 무릎 꿇으면 그 곡식을 주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영적 양식을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가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요셉은 그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듯이 우리가 내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저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1절에 오면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형들입니다.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들에게 준 게 수레,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의 길 양식, 아니 돌아올 때까지 그 양식을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길 양식을 주셔요. 천국 갈 때까지 먹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 요셉 앞에 올 때의 이 형제들의 수레는 빈 수레였습니다. 빈 그릇이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풍성하게 곡식을 담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때로는 내 말씀이 때로는 고갈되고 내 영적인 양식이 좀 떨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바구니에, 여러분의 수레에 곡식을 가득가득 들고 나가야 그 힘으로 한 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이 이 양식을 저축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첫째 양식 준비해라. 우리는 말씀으로 저축하고 말씀으로 무장.

완성해야 한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둘째,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할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두 지파 반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둘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해야 된다.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먼저 선봉에 서서 아홉 지파 반이 얻을 때까지 가축과 처자 여기 놓고 가서 전쟁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며 당신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나는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얻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 속에 살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재앙당하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이고 이 일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냐 생명과 죽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움도 없고 뭐 가난하고 뭐 무명의 인물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어부 출신으로 고기나 잡고 살다가 끝날 사람. 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열두 제자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죠. 다 그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까? 열두 사도의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그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죽은 자도 살려요.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자가 돼요. 요한 1, 2, 3서, 뭐 사도, 요한 계시록, 뭐 이런 것들 막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이처럼 무명의 인물이, 볼품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역시 순종이에요, 순종.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이 비록 부활 후지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던져라. 그러자 순종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더니 그 무명의 인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은 쓰시고 존귀한 자들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무명이냐 가난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에 들여서 존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순종. 호세아 4장 16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완강한 암소, 하나는 어린 양.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넓은 들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넓은 들은 축복의 땅, 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넓은 들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요. 막 고집 세고 불순종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콧바람 쐬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넓은 들로 인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하고 계셔요. 근데 주권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수도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보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이 넓은 들로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고 죽게 된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순종하여서 축복의 땅에 넓은 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양식 준비해야 된다. 둘째,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셋째,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백성들을 관리들에게, 자, 사흘 안에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차지하시게 하신 그 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사흘 안에 갈 겁니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준비하게 했다. 사흘 안에 현재 가하고 있는 이 모압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세상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 40년 인생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요. 광야 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괜찮아, 살만해.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에는 만나가 있어.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고 인도해. 그러니까 광야 생활도 그냥 살만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넘어가야 될 그 땅은, 가나안 땅은요, 뭐 철병거가 있느니, 막 안악자손, 막 거인, 3m 되는 거인들이 막 있느니, 막 철옹성이 있느니 겁이 나니까 어쩌면 가기 싫어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 가나 이 여기 모압 평지에서 그냥 살지, 여기도 살만하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 안에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여러분, 이 모압 평지 세상 살이도요, 살만해요. 그러죠? 이 땅에서 고난도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이 땅에서도 재밌는 일들도 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머무르려는 생각이 있어, 인간에게. 가나안 땅 안 가려고 하는, 이 땅에 자꾸 머물러서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몰라서 그러지,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보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흘 후에 떠날 준비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이 창세기 47장에 오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13, 17년을 더 살죠.
그래서

47세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요셉아 너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의 이 요구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선영 내 아버지 선영에다가 나를 장사하기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맹세를 듣고 야곱이 죽어요. 그 내용이 47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것은 맹세할 때 쓰는 아나의 어떤 그런 행동인가 봐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지금 마지막에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조상의 묘지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선조들이 묻혀 있어요. 나를 그 땅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 그래요. 그러자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안 끝나요. 맹세하라 그래요.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 너 맹세하냐? 예 맹세 아버지 걱정 말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조상의 땅 선영에다가 꼭 장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어요. 그러면 세상의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무슨 토정 비결을 보냐? 풍수지리를 보냐? 무슨 야 애굽은 내 묘자리가 안 좋으니까 가나안에 거기 묘자리 거기 좋은 데 있잖아 거기다가 써라 그래야 너희들 후손이 복받는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은혜로 잘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너희 형제가 애굽 국무총리라고 너희들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니? 어려움이 없지? 예 아빠 괜찮아 여기 살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곳 애굽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세상 아니야.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 땅은 가나안 땅 천국이야. 그러면서 이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 유골로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살지 말아라. 우리는 저 천국을 가야 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야곱의 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만하죠? 그죠? 이 정도 되면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잘 극복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에요. 떠날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저기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그 나라, 영광의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라에 가려면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사흘 안에 떠나려면 버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는 화려하니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흘 안에 준비해라 떠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고 살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고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걸 주신다. 비단 가나안 땅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나은 삶의 질과 삶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0: 것인데 현재 세상 것들,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것들 움켜쥐고 막 이런 것들 아웅다웅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 모압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좋지만 이 세상 사랑하거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내 욕심도 다 지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린 것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래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요. 사흘 안에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걸 갖고 멋있게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벌기보다 쓰는 것을 잘 써야 돼요. 악착같이 벌어서 누구 쓸지 몰라요. 그거 내가 준 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데 멋있게 쓰세요. 멋있게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떠나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고 그게 멋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려는 것들, 먹으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날 줄 알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 욕심 버린 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상 것들 너무 움켜쥐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흘 안에 떠날 준비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 속에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 되어서 허기진 허덕이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 다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흘 안에 떠날 준비하면서 사세요.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것들 미련 갖지 말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은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죠. 더위가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특히 돌봄을 맡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돌보는 사람들, 부모, 교사, 상담자, 목회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누군가를 돌보다가 자기 마음을 놓치기 쉽죠. 그런데 쉬지 못한 사람, 자기를 돌보지 못한 사람은 오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쉼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따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월에는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 내가 잘 쉬어서 다시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부모도 쉬어야 아이를 덜 몰아붙이고 잔소리를 덜 할 수 있고요. 교사도 쉬어야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일 11시 강원, 화천, 속초산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연천, 포천, 다평, 양주, 의정부, 구리, 의왕, 화성, 파주서북구, 용인동북구, 용인서북구, 양평동부, 경북, 문경, 예천, 첨송, 울릉도, 독도, 안동북구, 안동서구, 서울, 서북권, 전남, 함평, 영광, 나궐면 제외, 구례평지, 전북, 완주, 순창, 익산, 부안, 위도면 제외, 부안위도면, 군산, 옥도면 제외,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고령, 도서 제외, 고령도서, 홍성동부, 충북,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어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 좀 쉬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일행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로 떠났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주한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쉼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쉼은 도망이 아닙니다. 쉼은 다시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분일수록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내 마음을 여기 쏟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더위가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한 이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냉방이 어려운 집, 돌봄이 부족한 가정, 혼자 지내는 어르신, 밖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쉬어가시고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강퍅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8월 2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도미누스의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종호님의 예수님 마음, 옹기장이의 나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팔다리 골절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큰 은혜와 위로 받고 계신다고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8383번님의 신청곡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18번님의 신청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서울 챔버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9642번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며 내 평생 살아온 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영산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1532번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마지막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나 우리들은 그 음성을 거역하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순종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의 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 수많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덮으시어 오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은혜를 든든한 주춧돌 삼아서 다가올 미래 50년의 새로운 청사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품은 6대 가치가 미래를 떠받치는 흔들림 없는 뼈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생명을 살리는 양육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섬김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통하여 이 땅과 열방을 품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거룩한 비전의 공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50년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온전하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0주년 기념 전도여행이 오늘부터 화순 도암교회와 해남 금요교회로 출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오갈 때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지역 성도들이 품은 생명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승리하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기도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음 세대 모든 학교들이 힘있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광 기독학교와 다음 세대에 의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우리의 꿈과 미래가 되어 민족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애통하는 심령에 주의 은혜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땅끝에서 복음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안전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선한 계획하에 이루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오늘 또 영의 양식을 간구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처럼 충만한 사랑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우리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평강의 예배로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사 담대하게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섬김이 되길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짓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우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형대의 힘찬 사형처럼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라는 그 고백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속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집안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어우러서 그 모든 일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 의지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았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의 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받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여러 방편으로 그들이 얻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는 정보는 세상의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전달해 주는 그러한 유익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듣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걱정하게 돼요. 지치게 돼요. 잠도 잘 못 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 후로 새로운 정보의 길이 열렸는데, 어느 길이 열리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정보를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정보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정보가 내게 다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보가 살리는 정보, 나에게 유익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정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전부터 가져온 정보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확고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준 정보,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한 내 느낌,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보에 근거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이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정보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케 됩니다. 13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주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도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요즘 것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는데 벌써 아나니아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오는지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도 함께 나눴는데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집단폭력으로 죽이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잘됐다, 마땅하다 이렇게 사울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사울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연이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에 잔멸하다는 것은 마치 야생 멧돼지가 이 밭에 들어가서 모든 농작물을 망치는 것,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멧돼지 같아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나타났다면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줬기 때문에 늘 언제나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고난을 받아 다메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살기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를 내가 해치겠다. 누군가를 제거하겠다. 누군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했어요. 왜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자신이 가서 이 다메섹까지 도망간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세력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위협적인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다메섹까지 퍼졌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사울이 온대. 사울이 온대. 사울이 왔을지도 모른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주소까지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날 거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도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라는 이름도 꽤나 흔했던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동일한 이름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가운데 나사렛 출신 특정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붙여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이가 많아요. 그런데 다섯 사람 사울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요. 다섯 사람 사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 사울 이런 문을 듣는 순간 아마 아나니아가 쫓겨 섰을 거예요.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불안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당장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이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다메섹에 왔는지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그 사람 만날 자신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찾아갈 수 없어요. 마치 맹수의 입에 머리 넣는 것처럼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빨리 다메섹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이란 인물이 우리 성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보고 그 사울을 만나라니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누가 썰렁한 이야기로 모태신앙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나니아 그러는 거예요. 저 못해요. 못할 것 같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막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과 불안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 너가 들은 정보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동안 많은 정보를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가 들어온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정보와는 너무 상반된 전혀 다른 정보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텐데 내가 너를 통해 행할 테니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 바로를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감도 있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떤 실패를 했는지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범법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정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와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선포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정보에 근거해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가 나를 제한하고 나를 압도하는 상황이었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께서 내게 주신 정보를 더 크고 더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이렇게 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사울을 바라보며 그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보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서 내게 품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전도여행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여행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남과 금호교회로 가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른다고. 아이고, 저 집은요, 저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문도 안 열어줘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 마음에 담지 말라고. 때때로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주변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으려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 주변에서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에 휩싸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보에 의해 두렵고 불안하고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정보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은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해 저의 마음이 연약해졌사오니 주여,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보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평안함, 그 담대함, 그 확신,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보에 휩쓸려 불안 가운데 요동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정보를 받아 그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세상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그 세상에 들려준 정보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을 정직히 고백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 붙들고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소망과 새 생명의 힘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물밑듯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지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순간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소식 들고 화순과 해남으로 나아간 전도행 팀 있습니다.

2박 3일의 모든 열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시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한 미소로 성도와 이웃들을 만나 예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여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떠나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뿌려진 많은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크크신 사랑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정보에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식 듣고 참 평안과 위로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 애쓰는 삶의 현장에 열매가 풍성하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함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참 많고 그 이야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위축되고 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 생명의 말씀, 마음의 품어 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예수 사랑 복음 들고 화순과 해남으로 떠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기보다는요. 희망적인 말들,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말들,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계신 그 자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축복하노라 테너 이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디의 찬양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고 했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약속 CL 여성 중천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상을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얼마지 않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실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원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찬양의 말이 실상이 되어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메조스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한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숲으로 가서 초록의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 영원히 시원해지시는 날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를 전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영광의 찬양의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하모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출발점으로 삼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화목과 공동체 원리를 세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하모니, 둘째는 가정과 교회 안의 수평적 하모니, 셋째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하모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에 불협화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으십니다. NLT 성경에서는 시편 133편 1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하모니하며 사는 것이라고 풀어 전달합니다. 하모니라는 표현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하모니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형제가 하모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는 단어로 토브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혼돈을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고 공허를 보후라고 하는데, 이 둘은 황폐함, 무질서함, 방향과 목적 없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서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이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어둠을 빛으로, 빈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성경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불협화음을 하모니로 바꾸시는 위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다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로 다시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불협화음을 다시 하모니로 바꾸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혼돈에서 하모니로 가는 과정의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될까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모니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일들이 잘 정돈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음에 맞추어 모든 악기를 조율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십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간, 사용, 재정, 말, 관계, 직업과 가정생활 등 삶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모니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알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에베소 3장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눈앞에 내 문제만 놓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말하기와 듣기의 하모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만 동시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한 사람만 말하면 되어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회개와 감사, 간구, 중보와 더불어서 경청, 즉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내 욕망을 강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0: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 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서 한태경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인 소장보다 방송사 역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받아

온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북방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방송을 듣던 한 조선족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입국해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싸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도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22,1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돈은 한 사람이 20여 년 동안 봉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됐습니다. 밤잠도 설치며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지더니 김장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신변이 위험해지기에 받았다는 메시지만 정성스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인 방송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헌금은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한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현 씨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인들은 극구 반대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안에서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5년 후에도 800여만 원의 거금과 금 목걸이, 금반지를 방송선교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물입니다. 이후 김정현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속 수원중앙양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던 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역에 매진하다가 지난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김정현 씨는 중국에 계신 친정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 당시 실제 방송이 송출되던 제주 극동방송을 함께 방문하며 그때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 품 같은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김정현 선교사. 무엇보다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왔던 분과 오랜 세월 모아온 헌금을 드렸던 중국의 성도들.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자 온전히 구별돼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일화를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신을 격려하며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눈물과 희생으로 심겨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두운 땅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키워낼 것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북방의 척박한 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201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재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감동, 이 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사역을 본격적으로

쪽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지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만.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지금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그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예라머십의 주 예수 의지의 함이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거리였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네.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름이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방학도 휴가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할 것 없죠. 평소 일터에서 집에서 또는 휴가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육체의 쉼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이 계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곡 듣고 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수진의 주가 나를 지키시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면 몸이 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실 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참된 쉼은 육체의 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두고 계신 분, 또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여름 여행도 좋고 휴식도 좋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도 함께 쉬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죠. 오베엣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까지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

기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예람 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토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송정미 사모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 신실하신 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금 함께 그 들으신 말씀 중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하라라는 것은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여행을 떠난 휴가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죠.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 오직 예수,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 또 원웨이 싱어즈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미안한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엘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해두었다가 노년에 찾아 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Oscar Wesley Brown의 My Treasure 영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서,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0: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네.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추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떨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말이에요.
0: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오 월십 더 킹,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해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해피 Lord's Day, everyone. Hello, hello.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excite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is nothing more refreshing on a hot summer day than a cool stream of water.' 네,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 모금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Just as our bodies become thirsty, our hearts can become thirsty too.' 우리의 몸이 목마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We search for peace, hope, and strength in many places, yet our hearts often remain empty. 우리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힘을 여러 곳에서 찾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곤 하죠. Today Jesus invites us to come to the only source that never runs dry.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John 7 verse 38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ll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When Jesus spoke these words, he was standing in the temple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하나님 앞에 부으며 예배를 드렸죠.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Then on the final and greatest day of the festival, Jesus made an astonishing declaration.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He was telling the people that he himself is a true source of living water.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The living water Jesus gives is not just for a moment. It is His Holy Spirit who satisfies the deepest thirst of our souls.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When we stay close

0: to Christ, His life begins to overflow through us.
1: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요. 또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요. 목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수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Amen. As we step into the rest of our day, may we remember that Jesus is the source of living water.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또 이번 한 주를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진이유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낙심되고 지쳤을 때 한계가 있는 우리 세상과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호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정렬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정렬이 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정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유능하고 또한 그 유능함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다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느냐 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키를 쥐고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 정렬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점 문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라고 하는 이 채널, 이 도구를 통해서 정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지 않는 예배, 정렬되어지지 않는 통치 행위, 정렬하지 않는 어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렬된 사람이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포섭겨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유능함이 그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를 스스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보다 못합니다. 성실함에서도 또 정직함에 대해서도 훨씬 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그 판결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내가 그래서 재판석에 재판장으로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왕이면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세요. 남보다 더 우애 있게 주세요. 많은 등등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죠.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네가 구하는 돈이냐, 성공이냐, 명예냐, 자녀냐, 건강이냐? 이보다 네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먼저가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그분께 두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 허락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분 앞에 정렬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보다 아무개보다 더 쓰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애물을 먹으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정렬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내가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난한 마음, 비어진 마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그때까지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죠. 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굳건하게 서 있는 정렬된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3절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향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한 분양.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 그 뜻입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 이게 더 중요한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일천번제 드릴 수 있어요. 누가 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따라쟁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랑은 뭔가 재물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놓칠 수 없다. 그분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할 대상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 사람은 고아예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왕권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었어요. 왕궁보다 그는 제단이었어요. 성공보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기울어지는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거 깨부시지 않냐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백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꿎은 분이 아니시죠. 왜 아브라함을 깨부십니까? 왜 모세를 깨부십니까? 왜 모세뿐만 아니라 왜 많은 주의 종들을 깨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100%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90%가 된 걸 원하지 않습니다. 99%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이 100%이기를 원하십니다. 100% 주도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100%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00%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신 분이시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깨어져야 되고 내가 정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뜨리실 것입니다. 아닌가요? 저도 수없이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우상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오직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중심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정렬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플러스를 더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지혜를 주셨다.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모든 나라가 솔로몬 앞에 정렬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정렬했는데 그 사람 앞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하나님 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깨뜨리셨죠. 깨뜨리기 전에 먼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셨는데 애꿎게도 하나님 그에게 권한 주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억울할 때 이럴 때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신 비전 그거 하나.

붙들고 그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옥에서도 또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춰냅니다. 그러니 그가 8년 하나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하셨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들어가느냐? 결국 그거예요. 내가 제로가 돼. 내 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정렬된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의 권력이나 돈이나 지혜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망하는 곳으로 이끌고 그들의 권력이 오히려 추하게 만듭니다. 근데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으뜸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 숨어있는 카드를 어느 순간에 역사의 무대로 들춰내십니다. 봐라, 이건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너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나 유아가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재밌는 거는 열왕기 상서 3장에는 솔로몬의 1000번째 유아를 사랑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나옵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많은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전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무려 첩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에게 정렬시켰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껏 살 때 자기의 권좌를 지키고 싶어 할 때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고칠 때 그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심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락합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외부에서 술파티를 하고 여인들 품속에서 놀아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보낸 금, 은에 취하여 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망하는 걸로 갑니다. 사무엘상서 11장 이하의 모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렬이 깨어졌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가 왕이든 권력자든 경영자든 목회자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 여러분 사실 따지면 하나님 통치밖에 있는 나라나 족속이 있나요? 없죠. 중동의 전쟁은 끝내고 싶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졸업하고 싶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안전운전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전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인간에게 해법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10년간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별 볼일 없는 인간이 정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내 욕망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이 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 단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은 정렬시켜요.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과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이 계획하셨습니까? 그래요. 계획하신 대로 됐다 칩시다. 근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제가 목사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이른바 목회 성공을 꿈꾸지요. 신학을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박사가 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만 또 않아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나이다. 근데 이 똑같은 고백을 수넴 여인이 하게 돼요. 아들이 없는 그 일에 엘리사가 기숙하면서 아들이 생깁니다. 기적이죠.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 아이의 시체를 엘리사방 침대에 뉘어놓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갈매산까지.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게하시에게 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이 머리맡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렬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걸 알고 있었고 수넴 여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기도는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유능한 전략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국가 간의 문제든 경영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정리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명을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를 고집해야 합니까? 내가 안 되고 나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가 안 된다면 하나님도 어찌 못한다,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건가요? 천하에 있는 73억의 모든 총 인구를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분이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청취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정렬이 들어있습니다. 정렬하면 문제는 끝납니다. 저는 지난 44년 동안 목회를 오직 이거 한 가지에 복을 매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오직 이 한 가지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 뭘 원하시는가 오직 이 한 가지에, 내가 무지해서

0: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게 되진 아니 할까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진 거 없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내겐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한계를 가지고는 유한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 어떤 문제든 내가 이거를 머리를 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도 실패했거든요. 앞으로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과 전략은 실패한다, 필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매일 엎드립니다. 그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족속이 솔로몬 앞에 정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축복을 잃었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그 정렬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완성이 아닙니다. 우린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훈련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복원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능력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어제 어느 부부가 저한테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14년이 됐대요. 근데 이제 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또 눈에 또 이상증상 황반변상이 오고 이 치료 과정에서 차 운전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게 됐어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내노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조탈 목사님을 다 쫓아간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 그런데 어느 날 강주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인이 포도원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다. 당신 한 번만 와봐라. 와가지고 거기서 그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세상에 알리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어제 두 뇌가 벌써 저를 보면서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그립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듣고 있대. 그분이 소개한 어떤 분이 계속해서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설교 들으면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거기 환우들에게 16명 환우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열려있어서 새벽에 들락날락 한 분 많으시지만 외부에서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4년 동안을 매일같이 한 번도 난 그분의 이름은 알아요. 어제 제가 들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메시지를 들으신대요. 새벽을 기다린대요. 어제 그 고백하신 두 분이 하는 말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목사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그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요?
1: 눈물이 났다.

0: 내 영이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렬, 또 정렬, 정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가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성전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이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의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이 군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군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0: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레이먼드 딜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주거나 도와주리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아멘으로 공감하시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때로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간다면 그 끝엔 주님이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471님, 여긴 천안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군침 도는데요.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더 맛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여름에 먹으면 별미인 비빔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0445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 무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저를 응원해 주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힘으로 우리 모두 더운 여름 승리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3471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8858님 너무 덥네요. 아들과 영화부 예배 다녀와서 여전히 육아

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더위에 아이와 이렇게 함께 지내는다는 것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몸은 힘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9507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이불 빨래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도 깨끗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감사해요.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두 번째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집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지어줄게 하시는 그 집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로서의 건물을 생각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질 그 가문을 생각한 거거든요. 다윗은 건물을 생각했고 하나님은 관계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집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집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소유냐 존재냐 이런 주제로까지 우리의 생각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내가라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느껴져요. 이게 대단한 신앙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그럴듯하게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에 오히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에 무너졌던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낸 공로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 기념비처럼 공표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의 발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틈을 만드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이나 한 세대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공로 경쟁처럼 되지 않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림 같은 집, 혹은 초가 삼간 같은 그런 초라한 집,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크기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혹시 우리 자존감도 함께 움직이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가 누구냐, 진짜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리 자존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의 의미를 건물에만 두자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집에는 보다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는 집의 개념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1차적인 문맥의 의미는 가문, 왕조를 이어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의 집은 시작하면서 요약을 해드렸지만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은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관계의 어떠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건물로 보여지는 그런 멋진 형태를 밖으로 보여주는데 훨씬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모양만 있는 가족도 쇼윈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형태는 있지만 실제 관계는 다 끊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형해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해화. 저 가운데 해자가 이제 뼈다귀, 해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골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만둬라,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노래를 그쳐라, 연주를 그쳐라,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쇼윈도 신자, 형식만 남아있는 쇼윈도 신자도 가능하겠죠. 그 쇼윈도 신자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공간이나 형식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거기에 쌓여있는 시간을 보아야 하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개념이 아니고 켜켜이 서사가 쌓여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가문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로서의 관계보다는 쉽게 혈통이나 혈연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혈통, 혈연도 본질상 관계의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의 용어예요. 아니 혈통, 혈연이 왜 관계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관계 용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혈통이 있고 혈연이 있어도 그 안에 이야기가 쌓여있지 않을 수 있고 내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야기와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에는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본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내용,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해지죠. 최근에 너무나 다변화된 가족의 양상 속에서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여러 성찰들이 있기도 합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집, 가문,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형식적인 담을 넘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한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바라는 정말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거기 섞여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좀 오묘한 그 시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팬클럽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믿음 체계들과 필요들이 얽히고 충돌하는 긴장감 가득한 그 아슬아슬한 현장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나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자매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넘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이 혈통적인 우월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이 선민의식이라는 아주 견고한 집, 여기서 집이라 하면 하나의 체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자가 우리들의 집을 모조리 부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고집을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혈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혈통,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혈연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주는 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집이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집은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독점

적인 그 건물의 개념에 머물렀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집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경직된 가족 집이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집안에 포함되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별로세요? 이 사람하고 가족되긴 싫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기침이 심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2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구약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베델이 됩니다.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 우리가 결국 베델의 가족들인 거예요. 베델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친 후에 도망을 칩니다.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야곱은 도망자의 두려운 그 여정 속에서 괴로웠던 어느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잠을 자야 되는데 도망자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베개 삼을 어떤 게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든 그의 꿈속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죠. 놀랍게도 거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대화를 하세요. 거기서 약속과 서원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노숙지, 그곳이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꼭 우리들 같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욕망덩어리예요.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복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꼼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가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집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래서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동네 이름이 루스였거든요. 그 루스라고 불리던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꾼다는 것. 이 기록이 꽤나 상징적인데요. 건물 하나도 없고 그 나그네의 노숙터, 침구라고는 돌베개밖에 없는 그 황량한 장소를 집,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명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루스라는 동네, 원래 옛 동네 이름의 뜻이 뭔지 찾아봤더니 살구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명으로 바꿔본다면 뭐 살구골 정도 되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후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뒤틀린 역사 속에서 언약갱신의 장소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사사시대 이후에는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왕국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거든요. 그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운 무언가를 거기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운 놀라운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황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뭐가 세워졌어요? 황금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왜 거기에 황금송아지가 세워졌는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백성들이

0: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그쪽 왕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르호보암의 매력에 빠질까, 그 남쪽의 분위기에 넘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여행을 참아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단 베델 또 맨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긴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거기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만났던 그 순수한 베델의 영성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이 됐습니다.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의 특징이 뭔가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럴듯하고 멀쩡한 형태로 욕망의 집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욕망의 집을 다시 지은 겁니다. 이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그 안에서 욕망의 집을 지은 거라는 거죠. 악의 귀환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총을 들고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그 영화의 끔찍한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요. 마치 그런 장면 같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멀쩡한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여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듯이 이 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살아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가정, 가족, 집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 가족, 집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나라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온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이라는 주제로 다윗 언약 또 우리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집과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집의 차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또 베델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추구와 하나님의 추구의 차이도 찾아봤습니다. 노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는 집은 어떠한가? 건물만 보이는가? 내 안에 사람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는가? 거울 앞에서 나라는 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어보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길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9-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내원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들의 잣대로는 잴 수 없다는 뜻이겠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중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 영혼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성령이 오셨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네온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는데요.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성공은 실패의 변형된 모습이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실패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비록 실패는 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단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실패도 성공도 있을 수 없지만 그는 인생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패자란다. 고 말했대요. 그러면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성공이죠. 찬양 올려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지손의 행복, 두 곡 올립니다.

시한수 올려봅니다. 제목 여름 만나기. 태양.

희망과 높은 이상을 불러일으키며 웃음과 만남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눈동자. 모래, 소망과 삶을 불러일으키며 인내와 의지를 키워주는 살아있는 씨앗들. 바다, 넓은 아량과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며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마음의 안식처. 파도, 너는 하얀 춤과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살아있는 미소. 태양, 모래, 바다, 파도, 여름 만나기, 최병준.

손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소모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8월의 첫 번째 맞는 주일 저녁 시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열정이 식어진 저희들을 일깨워주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불길 같은 주 성령 아이노스 합창단으로 올려드리며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재기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9장과 40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차갑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증오로 감정을 소모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 고독, 불행으로부터 구조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꿈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감옥의 간수장인 하지가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을 열어라. 죄수를 넘겨주겠다.
2: 아,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새로운 죄수를 데려왔다.
2: 오, 이놈이 남자인 걸 확실합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그 손 치워라. 이자는 내일 아침 하진님을 만날 것이다.
2: 아유, 예, 그러셔야지요. 이 녀석 아주 살기등등한데요.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건 정말로 남자인지 어디 한번 보자.
1: 비켜! 내가 직접 가두겠다.
2: 볼일 다 보시면 저희한테라도 보내주십시오.
3: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2: 아니, 대체 왜 그러십니까?
1: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자는 내일 아침에 하진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쇠는 내가 직접 전달해드리겠다.
4: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집어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수많은 원수들이 가진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당신과 맺어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두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주시고 이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형제들이 저를 구덩이로 던져 넣었을 때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지지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지하 감옥에 와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혐오하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0: 어, 돈골. 아, 이 친구야, 어서 들어오게. 아, 이런 야밤에 웬일인가?
1: 반갑습니다, 하지님. 저,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0: 뭔가 불길한데 자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1: 보통은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지만 이번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한 젊은이를 독방에 넣고 나서 감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이는 하지님의 오래된 원수인 보디발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0: 돈골, 자네는 진정한 나의 친구네. 자네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할 뿐이야.
1: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은 시간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자네 좀 전에 간수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랬나?
1: 네. 하지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간수놈은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잘생기고 조용한 남자들 말이죠.
0: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만. 내가 임무를 게을리했어.
1: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0: 아, 괜찮네. 때로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내가 너무 바깥으로만 나돌았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네. 동골, 자네는 나를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난 그 우정을 감사히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이 요셉이란 친구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없나?
1: 하인이 그러는데 그는 명예와 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 밑에 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것들은 모두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었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죠.
0: 그 어린 나이에 전권을 위임받았단 말인가. 대단하구만. 응? 대단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칭찬만 하더군요. 그 누구도 히브리인 요셉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이 하는 얘기만 이상하다 그 얘기로군. 너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요셉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건 중요하지 않지요.
0: 그래,

0: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1: 하진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0: 아, 그래. 평안하길 바라네, 돈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게. 그 자네라면 항상 반갑게 맞을 준비가 돼 있네.

0: 소년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변덕과 남자의 질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크나큰 잘못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보디발 부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절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데다가 우쭐해진 기분 탓에 저도 모르게 보디발 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좌천됐고 다시는 저의 원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는 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고 많은 유산 상속을 의미하는 특별한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꾼 신성한 꿈이 더해져서 형제들 간의 다툼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시켜 형제들을 감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나 보디발의 허가를 얻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영영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전 자꾸 요셉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헌신했습니다. 요셉, 너의 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네가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 말이야.
1: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별, 달과 해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0: 너희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지?
1: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요셉, 넌 정말 그걸 믿느냐? 넌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넌 여기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겠느냐? 사실 난 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마도 보디발이 네가 유죄임을 완전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목숨이 안전한 것은 아니야. 보디발의 평판도 위태로우니까 말이야. 어쨌든 노예인 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시죠. 심신이 괴로울 때 전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지금 전 값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인간은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위안이십니다. 전 언제나 그분만을 믿습니다.
0: 나도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넌 검증된 사람이야. 금이나 은처럼 정제돼서 아주 순수해진 사람이지.
1: 친절하신 말씀이 제 영혼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지님을 열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0: 난 너처럼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0: 정말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요셉은 죄수들과 군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허가 없이는 감옥 안에 어떤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처우를 부활시켰으며 선한 일은 보상하고 악한 일은 처벌했습니다. 간수들이 받은 뇌물은 죄수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청소하고 담요를 빨고 죄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이 허락됐습니다. 죄수들은 마치 파라오의 가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복잡한 계산 체계를 배웠고 그의 도움 덕분에 항상 정확하고 쉬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보일 때면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집트인의 기도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1: 요셉이란 친구가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거야.
2: 아, 그래. 나도 저 그 사람 얘기는 들어봐.
1: 아, 요셉한테 물어봐.
2: 응? 그러게?
3: 아, 왜 그렇게 우울해하시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 거요?
1: 우리 둘 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네. 다른 죄수들이 그러는데 자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군. 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사실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답을 줄 것이오. 그럼 어디 꿈을 얘기해 보시오.
1: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네.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나무가 내 눈앞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과일이 익었네.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잔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었고 난 포도를 따서 쥐어 짰다네. 그랬더니 포도주가 파라오의 잔을 가득 채웠고 난 그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건네주었다네.
3: 지금부터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가지 세 개는 3일을 뜻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오. 부탁하는데 예전처럼 파라오를 모시게 됐을 때 날 기억해 주시오.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위해 청혼해 주시오. 이 지하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오. 난 아무 죄도 없어.
2: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해몽을 잘한다니까.
4: 저, 어서 네 꿈을 한번 말해봐.
2: 응? 그래. 저, 이복의 요셉. 내 꿈도 좀 해석을 해주게. 아니, 나도 똑같았네. 꿈에 그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나왔지. 바구니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들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네. 아 근데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빵들을 다 쪼아먹었지 뭔가. 아니, 나도 실은 파라오를 모시던 사람이네. 이 온갖 맛 좋은 빵들을 굽는 제빵사였지. 자, 어서 내 꿈을 해몽해주게.
3: 잘 들으시오. 세 개의 바구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일을 뜻하오. 파라오는 당신 두 사람 모두 불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집사 한 사람만이 지위를 되찾게 되고 당신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오. 파라오는 당신을 참수하고 나무에 시신을 매달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오.
2: 뭐야?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 내 꿈이 저 집사의 꿈과 다를 게 뭐냔 말이야.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단지 농담한 거라고,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내 니놈 얼굴에 침을 뱉겠다. 너나 너의 하나님이나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에? 우린 모두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썩어 없어질 거야. 우린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꾼 거라고.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금세 늙어 죽을 거라고!
1: 미안하오. 난 당신 부탁대로 해몽을 했을 뿐이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0: 태양이 높게 떠오르고 마침내 음식이 준비됐구나. 자, 다들 밥그릇을 꺼내라.
1: 며칠이나 지난 거지?
2: 넌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거냐?
1: 네 친구라는 그 집사 녀석이 널 잊어버린 모양이지.
0: 기다림과 배고픔으로 모두 힘든 모양이구나.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겨라.
3: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요셉을 대한다 그거냐? 요셉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희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너희 피부가 건조할 때 물약을 가져다주고 파리, 쥐, 이를 없애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전에 그 간수를 다시 데려오겠다.
1: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4: 요셉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다시는 그분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4: 제발 요셉.
3: 앞으로 두고 보겠다. 또 한 번 요셉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 채찍을 맞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셉은 너희에게 베풀고 또 베풀었다.
5: 그렇게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낙담에 있었지만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젊은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때 부유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요셉에게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량함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벽에 갇혀서 늙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6: 오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저의 고난과 불행을 알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 삶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부르짖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슴과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은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썩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3: 요셉! 어서 이리 오게! 바라오가 자네를 찾으시네.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강철을 재련하듯이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인생의 경랑을 겪고 나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유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네 번째 이야기 누명을 쓴 남자 요셉.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크게, 더 높게 솟구쳐 오르는 사람도 있죠. 상처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감사로 씻어내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이전에 아팠던 흔적은 삶의 훈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곡 만나봅니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박경민의 대금과 피아노, 피리의 앙상블, Since Christ My Soul from 신세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평안히 쉬리로다를 보내드립니다.

평안히 쉬리로다. 서울 영락교회 신해가시 문화무 국악선교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송정미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만나보시죠.

송정리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전도단의 샘의 장막 수록곡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의 찬송가 주은의 놀라와의 선율을 얹은 예수전도단의 찬양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미린의 국악선교단의 당신을 향한 계획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희애였고요. 다음 주 시간까지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아틀란타 세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진 두 분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계셔서요.
1: 인사를 드린 게 너무 행복하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아틀란타 세한장로교회를 개척해서 31년째 목회하고 있는 송상철입니다. 지금 나이는 한 74세이고요. 한국에서 22년 목회하고 40살 나이에 미국 가서 공부 좀 1년 하겠다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고 거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개척을 해서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한장로교회는 좋은 특징이 있는데 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36세 네.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0: 네. 네. 옥사님 74세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10년을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
1: 감사합니다.
0: 그런 멋진 모습이시고요. 목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신일교회 담임 목사 이권입니다. 금천구에 있고요. 저는 청빙을 받아서 25년째 그렇게 행복하게 제자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또 한국 교회의 우리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송상철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니까 드라마 같기도 네. 하고 그렇거든요. 들려주신다면요.
1: 네, 네. 제가 원래는 중학교 때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 대천에서 자라났는데, 네, 의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네. 전신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크게 하셨는데 쓰러지시니까 모든 동업하던 분들이 부채를 다 이쪽에 떠넘기고 아버지는 의사 표시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저희가 다 떠안게 됐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결단의 마음이 생겨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 공고, 원서를 3개씩을 6개 갖다 놓고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너는 아버지 아픈 다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게 힘들었거든. 유학 간다 그랬어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 요번에 안 가면 평생 선생님 뒤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파서라도 제가 원망할 거니까 서울에 한번 시험 보기만 하게 해주세요. 떨어져도 시험 보고 떨어졌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의 성동 공고를 이제 네. 입학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근데 그 공고가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진학을 못 가게 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다 공고에 왔는데 그거를 서로 싸우면서 스트레스 네. 풀고 갈등과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0: 엄청 험악했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텃세를 하는데
0: 네.
1: 한두 명은 투두루 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텃세가 점점 많아서 한 10명씩이 네. 학교만 가면 저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0: 네.
1: 집단적인 괴롭힘 속에서 야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죽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찾다가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역도부였어요.
0: 네.
1: 체격 크고 150명 이상 되는 부원들이 뒤에 있으니까 아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음성 폭력 서클 본부였어요.
0: 저런,
1: TNT 네. 건드리면 터지는 거야.
0: 완전히 그 본부를 찾아가신 셈이
1: 저도
0: 되네요.
1: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0: 네.
1: 수렁에 빠졌는데 매일 그다음부터 누군가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해결해 주러 갔다가
0: 네.
1: 싸우게 되고 나중에 싸움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가방에는 책은 없어도 무기는 하나씩 들어가야 될 만큼.
0: 네.
1: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될

0: 강남인데. 네,
1: 학원 날 폭력.
0: 네, 맨날
1: 사항
0: 원하지 않는
1: 있으니까요.
0: 싸움만 하고 다니고. 네.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 이러다가 뭐 나중에 네, 교도소 갈 수도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지역의 동네에 성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조폭들이죠.
1: 네.
0: 이분들이 가끔 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단합대회를 시키고 그 중에 눈에 띄는 애들은 또 스카우트에서 갑니다. 가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하다가 네. 또 싸움하다가 또 형님 대신 감옥에 또 한 10년 네. 들어갔다 오고 그렇게 별다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되는 네. 일이거든요. 그리 가든지
1: 네.
0: 아니면 이거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눈에 그냥 보이는 네. 진로가 그러네요.
0: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 가려고 종점에 서 있는데 어떤 예쁜 여학생이 와서 핑크빛 편지를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 보니까 꼭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1: 네.
0: 이 주소로 약도로 찾아와 달래. 그래 갔습니다. 네. 갔더니 거기가 교회예요.
1: 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 같네요. 네.
0: 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네.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첫날 가서 들은 설교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젊은이가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 메시지가 네. 들려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있구나.
1: 네.
0: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너무 기댈 데가 네. 어른한테도 없는 그런
0: 그럼요.
1: 세상이었는데. 예.
0: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여학생들도 잘 돌봐줘가지고 안 빠지고 다니다가 고3이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잘못하면 조폭 형님들이 스카우트에 가면 이제 그냥 인생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졸업해서 토목을 공부했는데 현장 노가다 공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술, 여자, 담배 그리고 도박, 폭력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가면 과연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게 됐죠.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믿음 생활 막 시작했을 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니까 보람이 있겠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1: 네.
0: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다.
1: 결단을 하셨네요.
0: 결단했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한 100여 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두 대답을 듣고 이제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들 폭력 서클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까지 됐는데 총무가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애들이 이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세 달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제가 불쌍하고 그래서 네. 울다가 죄인인 걸 또 깨닫게 되고
1: 네.
0: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1: 네.
0: 가만보니까 아버지 같은 인생을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1: 네.
0: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고 살만 하면 병들고 쓰러지고 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세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네.
0: 갑자기 천국의 제 안에 들어왔어요.
1: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을 또 정리하고
0: 네.
1: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0: 네.
1: 험한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0: 하나님의
1: 있었을 것
0: 사랑이
1: 같아요.
0: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확실히 믿는 복음이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1: 아멘.
0: 좀 고통당하고 죽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1: 네.
0: 조폭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죽을까 봐.
1: 네.
0: 매 맞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탈퇴 선언했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방과 후에 한 50명 있는 가운데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1: 네.
0: 칼로 찔리는 위기도 겪고
1: 네.
0: 근데 하나님이 저를 크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제가 러닝샷을 찢어서 혀를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하고 탈퇴하고 착하게 살자 바로 살자 했는데도 수십 번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거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제가 탈퇴하는 모습을 보고 한 세 명의 친구들도 탈퇴를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1: 할렐루야. 그때 당시 참 험악하고 어려운 네. 모두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0: 때죠.
1: 분노에 차 있고 그랬던 네.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니까
0: 네.
1: 인생이 바뀌게 되었네요. 네.
0: 하나님 만나면
1: 네.
0: 거기 길이 있고 해답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갈등이라든가

0: 무려. 네. 해답이 보여. 네. 어떤 건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점점 시간과 함께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때 몸도 약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경제적 위기도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1: 네.
0: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0: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살았더라고요. 변화되고.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면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1: 네.
0: 만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1: 천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 기적이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이후에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하고 목사님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위에 목사님도 되시고 네.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림 1:1 전도 양육 행복 에 대해서 네.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인생을 변화시키는 앞에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어떤 내용인가요?
0: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된 핵심에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됐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인생의 참 허무한 모습,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평안함이 없고 인생에 행복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부름이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나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공고가 대학 가기를 포기하거나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니네 대학 안 가는데 그 골치 아픈 영어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그러면서 1년에 레슨 1만 가르쳐 준 거예요. 3년 동안 레슨 3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어학이 네, 전부잖아요.
1: 네.
0: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영어 시험 문제가 제일 먼저 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썼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결심을 하고 시험지를 뒤집어 엎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썸머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놓고는 총신대 뒷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1: 또 결단을 하셨네요. 네.
0: 하나님 저 잘못 찍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는 그냥 강단에서 콜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 넋두리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그때 좀 들어갔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1: 아멘.
0: 내 외적인 실력은 이게 안 되지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면서 10가지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못했으니까 미국 본토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김에 55세 이전에 박사 학위까지 받게 해주세요.
1: 네.
0: 50나라 이상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영어와 관계된 기도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 축복해서 만 명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또 200명 선교사 후원하게 해주세요. 200명 장학생 키워내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 10개 이상 지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1: 아주 뜨거운 불타는
0: 말도 안 되는 기도. 저로서는
1: 하셨네요. 네,
0: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찍어야만 되는 일. 딱 붙잡아 주시고 끌어 주셔야만 될 만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22년 목회하고 40살에 늦은 나이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지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네. 1:1 전도 양육 행복 세미나까지 하고 네. 계시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0: 이민 목회가 말로만 듣던 목회 상황과는 정말 너무나 다를 만큼 아마 한국 목회보다 10배 이상 힘든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사람들도 다 깐깐하고 거기서 이민 목회의 이제 쓴맛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틀란타로 가라.

0: 그래서 순정화 갔더니 7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1: 네.
0: 기적 같은 일이죠.
1: 정말 기적 네, 같은 일이에요.
0: 대단한
1: 일이네요.
0: 일인데 1,000명이 모였는데 초기 개척했던 몇 분들의 장로님들이 장소가 좁아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다 협력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사님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럼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은퇴를 하는 조건으로 내 동서를 장로 세워주세요.
1: 네.
0: 내 친구가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한 사람이 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1: 네.
0: 이런 식의. 그런데 그 장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목사의 양심으로 예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들어주면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는 일 다 자기들이 물집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고 안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1: 네.
0: 반대하겠대. 그런데 제가 저하고 1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그분들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하고 교회는 또 이전하고 건축하고 축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노라고 들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움을 3년 동안을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1: 네.
0: 답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분들 중에 평소에 내가 저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세월로 가는 게 너무 아깝다. 하나님 저분들 늙어지지 않고 저 믿음으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들이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믿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 뭔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안 달라지고 온도, 습도, 자기 요구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인가?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10가지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제가 목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거 답이 없으면 나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요. 보따리를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던져버렸어요. 목회 보따리.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도 20몇 년을 했고 별거 다 했는데도 안 달라집니다.
1: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0: 못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하나님 몇 달 후부터 어 이놈 봐라 이제 바닥에 내려갔네 그러셨나 봐요. 하나하나 응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1: 네, 할렐루야.
0: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따라 만든 게 그림 일대일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만 하지 않고 양육을 해줘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전도받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전도자가 되도록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1: 네.
0: 오랫동안 책상 앞에 1년 2년 앉혀놓지 말고 그러면 다 불이 식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로 복음 전도할 때 그때 전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림 1대1 전도 양육 넓게 말하면 재생산 사역자 훈련
1: 네. 네,
0: 그런 내용으로 이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이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셨는지요?
0: 저희 교회가 달라지는데 코비드 기간을 이거 하면서 1년 후에 지나게 됐는데요. 신앙의 내용이 한 최소한도 제가 볼 땐 5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영적인 성장이
1: 네.
0: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코비드 중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마스크 하나 끼고
1: 네.
0: 또 심하다 그러면 2개 끼고
1: 네.
0: 3개 끼고 그래도 환자가 좀 생겼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어요.
1: 밖에서.
0: 저는 밖에서.
1: 예.
0: 그럼 FM으로 맞춰가지고 라디오 안에 다 들어가서
1: 네.
0: 아멘 할 때는 빵빵 크락션 눌러가면서
1: 네.
0: 250대씩 차가 들어와가지고
1: 네.
0: 예배드리고 부활주일에는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1: 네. 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0: 뜨거워지니까 뭐 예배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1: 예배가 축제가 되는
0: 예배가
1: 거죠.
0: 예배가 축제가 되고 아버지가 4명이나 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불법 체류자로 절망적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교회라도 가서 위로 받아보라고 왔는데 거듭나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1: 정말 하나님이 못 쓰신 사람이 없다는
0: 예.
1: 생각이
0: 그냥
1: 드는데요.
0: 그냥 전도가 구원받고 와. 교회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1: 할렐루야.
0: 어마어마한 사업가도 되고 7년 만에 그 아틀란타 주변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자살하려고 하고 사업 실패하던 사람이.
1: 뼛속 깊이 바꾸는
0: 전체가 달라져요.
1: 그런 사역이네요. 네, 네.
0: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0: 네.
1: 특히 오늘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을 초대한 것은 그림 1대1 세미나 하시면서 교회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2: 제가 3년

0: 전에 우리 송성철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일과를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실습의 시간이었어요. 송 목사님이 누가 나와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갔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고 전도를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부분들 뭐 계속 하긴 했지만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는데 딱이 세미나를 통해서
1: 할렐루야.
0: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목회 본질행을 깨닫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한 거죠. 네.
1: 할렐루야.
0: 그리고 세미나 끝난 후에 제가 이제 바뀌어진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250명 정도 새가족이 오거든요. 근데
1: 네.
0: 새가족이 크게 두 부리잖아요. 수평이동이 있고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바뀌게 됐습니다. 그림 1대1을 가지고 일과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1: 할렐루야.
0: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 네.
0: 저도 이제 천국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1: 네.
0: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1: 아멘.
0: 처음에 한게 직분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직분자 교육을 제가 1가부터 12가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양육사를 따로 이제 세워가지고 한 40명이 새가족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1대1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목자들에게 그림 전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가지고 아주 잘 다져진 교회인데 그림 1대1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1: 할렐루야.
0: 네.
1: 한층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되는
0: 네.
1: 그런 모습이
0: 네.
1: 또 교인들에게 보이니까
0: 네.
1: 목사님 참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겠다
0: 네. 너무
1: 생각이
0: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 듭니다.
0: 송목사님 알게 되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송상철 목사님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대1 전도 양육 행복 세미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0: 네.
1: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지금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목회에
0: 맞습니다.
1: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시간 관계를 정말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0: 네.
1: 좀 함께 하시자고
0: 네.
1: 권면의 말씀 해주셨으면
2: 네.
1: 좋겠습니다.
2: 그림 1대1 이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림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1: 네.
2: 감동이 되고 결정을 빨리 할수 있어요. 전
1: 네.
2: 세계 모든 식당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가 뭐냐면 그림으로 메뉴판에 찍어놓은 음식이에요. 내용을 몰라도 그걸 보면 아, 이런 음식이구나 상상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림 1대1 사역은 복음이 그동안에 우리가 반쪽 복음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해 준 구세주다. 십자가 복음. 그런데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주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켰어요. 로마가 다른 종교는 하나도 핍박을 안 했는데 기독교만 황제가 주도해서 핍박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믿었으면은 핍박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니까 로마 황제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던 로마가 볼때 이거는 적대 세력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화 가지고 전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죄사함의 구세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생 얻어요. 영생 얻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과 왕으로 믿어야 주인이면 드리게 되죠. 왕이면 절대 순종하죠. 그래야 롱타임 라이프타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림 1대1은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통합적으로 전한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 연결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근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걸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얻어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누리질 못해. 왜?

0: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생명의 길이도 영생이어야 되지만 수준과 차원과 내용이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굉장히 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걸 가지고 설명이 잘 돼요. 아이도 그림으로 전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도 쉽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교회가 이거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6개월 안에 초신자가 양육받아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1: 할렐루야.
0: 12과까지가 돼 있으니까
1: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죠.
0: 선교주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열매가 폭발적인데 쿠바 같은 나라는 제가 한 번가 세미나하고 우리 부교육자 두 번 세미나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결신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쿠바. 공산주의 국가인데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두 배에서 20배씩 부흥해가지고 쿠바 그 나라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1: 할렐루야.
0: 놀라운 일입니다. 성안교회라고 하남시에 있는데 장학봉 목사님 TV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훈련 받으시고 3개월 만에 500명이 전도 결신 교회 등록까지 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복음이 능력입니다.
1: 네. 이미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이 네. 또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참 급하시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대한민국이 네.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또 영적인 불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도 많은 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들거든요. 네.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목사님 연락처를 네네. 알려드렸어요.
0: 그리고 신일교회로 네.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네. 어떻게 시작해서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에 유익하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신일교회 네. 이권인 목사님 한국의 롤 모델 교회가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네. 친절하게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2: 네. 02-892-2591번부터 3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1: 네. 신일교회로 연락 네. 주시면.
2: 금천구 신일교회입니다.
1: 네. 또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는요 미국 세한 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그림 1대1 대면 세미나 대규모로 내년에 오픈이 될 겁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때 네. 또 초대해서 자세한 네. 말씀 또 나누도록
0: 감사합니다.
1: 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정리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좌절되는 일로 감정이 땅으로 꺼질 때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닮아가네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혼자 중얼중얼 네 선포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지어 지어 지어라고 열 번만 외쳐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젖은 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롬의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가 세 곡을 들으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계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Bill and Gloria Gaither Cross가 부릅니다.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찬송가 이 세상 엄하고 지저스 파이리로 비렌 글로리아 게이더 크로스와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스 미 낫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 또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죠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사야 61의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오셔서

네, 영원히 은총 입어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앞선 곡 빈틀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모셔서 아이자 61 피아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나눌 아쉬운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처음에 했던 말씀이죠. 무릎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또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요?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마지막 곡으로 인테그리티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룹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

치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의 샤넬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의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저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의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하은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건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주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보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관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감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안은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 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 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들은 최근 넉 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RAM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 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이 얕아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시니즈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땅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0: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까지 호산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가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 정착 1년 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 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이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춰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까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까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도 술할 때 다 주고 뭐 아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 거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워진 시계. 아. 에,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0: 예, 맞아요. 맞아,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에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0: 항상
1: 말씀이죠.
0: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오,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생활 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래서 아 그 집이라 하게 되면 아 그 개인 집은 개인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 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감 아.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 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나 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딱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1: 아.
0: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그래서
1: 네.
0: 진짜 일생껏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맨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1: 아.
0: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네.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네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 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 먹고.
1: 잡곡.
0: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 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 몇 개 넣어가지고

0: 진짜 이 하나원 수료 할 때는 야도 상자, 큰 상자, 야도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턱 들어오니까 나
1: 네.
0: 진짜 감동 됐어요. 응.
1: 두손
0: 난,
1: 무겁게.
0: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진짜, 이건 본갓집이다. 이 시집을 갈때뭐 이렇게 짐을 많이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북한에서 시집 갈 때는 밥솥도 못 가져갔어요. 진짜 이불이나 한몇채 정도 해가고, 소래기나 몇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사발, 식기까지 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양념 그릇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 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0: 그리고,
1: 많이 챙겨주잖아요.
0: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비록 이 땅에 친척이, 그러니까 핏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부모님을 요양보호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들도 언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1: 아멘.
0: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고향 북녘 땅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기도 있어요. 있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1: 아멘.
0: 이제는 80년 남아 되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제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지금도 남한의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1: 네.
0: 예, 그

0: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1: 아멘.
0: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 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루 빨리 그 그날의 문을 열어 주도록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믿습니다. 아멘.
1: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맺어볼까요?
0: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1: 네.
0: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1: 아멘.
0: 기대하고,
1: 아멘.
0: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곤란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1: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 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 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듀엣피로 이룬 샘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 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뭐 발이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수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0: 네.
1: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좀 서서한 곳으로 놀러 가죠.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그렇죠.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0: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1: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네.
0: 여름 나기 더위를 이기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1: 그렇죠.
0: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1: 네,
0: 대해서
1: 맞습니다.
0: 한번 나눴었고요.
1: 네.
0: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1: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기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0: 네.
1: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0: 네.
1: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리고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0: 네.
1: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 나요.
0: 맞아.
1: 근데 제가 고장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판매를
1: 그 판매 그게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0: 네.
1: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 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0: 할부.
1: 할부면서도
0: 네.
1: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0: 제휴카드요?
1: 네, 제휴카드.
0: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 요즘에 지금 외화상점이나

0: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또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기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할인해
1: 그쵸.
0: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1% 할인해준다도 있고,
0: 네.
1: 아니면은 뭐,
0: 네.
1: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준다도
0: 이번에
1: 있고,
0: 30% 돼요? 한달
1: 30%요?
0: 30%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근데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1: 30%요?
0: 쓰고도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1: 네.
0: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 구매하게 됐죠.
1: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최대
0: 맞습니다.
1: 금액.
0: 네.
1: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함께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1: 그쵸.
0: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1: 네.
0: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1: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0: 네.
1: 벽에 달리는 게
0: 이게 있고,
1: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스탠드
0: 네.
1: 라고 해서
0: 그러니까 세워놓는
1: 세우는 거.
0: 거죠. 예.
1: 그쵸.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0: 맞습니다.
1: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0: 예,
1: 하는
0: 그런
1: 것도
0: 것도 있고, 여러
1: 있고.
0: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1: 네.
0: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른 방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세 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1: 벽에 붙어
0: 네,
1: 있는
0: 아들은
1: 에어컨.
0: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 나, 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키가 얼마 정도라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80, 1m
1: 진짜요?
0: 85인가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1: 네.
0: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1: 미리 켤
0: 집에서
1: 수 있는.
0: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켤 수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 놓자 하면 그때 부스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예,
1: 맞아요.
0: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 네.
0: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막그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그냥 공기 청정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1: 오,
0: 넣어가지고 예,
1: 진짜요?
0: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너무 기능이 좋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1: 네.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0: 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말씀하신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네.
0: 다양하잖아요. 근데 월에 4만 5천 원. 그러니까
1: 네.
0: 8월분으로 4만 5천 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건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달 가격이, 원래 이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0: 네.
1: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로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다 그걸로 구매하면
0: 네.
1: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겹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2시간 반, 3시간만 일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0: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1: 네.
0: 네 시간만 일하면은 벌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0: 돈이고, 우리
1: 그러니까요.
0: 대표님은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1: 아닌데요. 한두 시간 정도는 내야 되는데.
0: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1: 네.
0: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걸리는 감기.
1: 네.
0: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0: 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0: 네.
1: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살수 있는 그래서 저는
0: 네.
1: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0: 아멘.
1: 하거든요.
0: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키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0: 왜요?
1: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보금

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합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말하는 대로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대로 주님 바라보며 꿈꾸는 대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된 권세를 가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또 아버지 직장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스승으로 삼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더해주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해주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0: 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란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달리 지금의 전쟁은 살상력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럼에도 군 관계 시설 정도만을 타격합니다. 민간이나 민가를 살상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명하실 때도 전쟁 규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는 아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옮겨놓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려진 전쟁의 모습은 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전쟁을 명령하셨거나 여호와가 전쟁을 허락하신 경우 여호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그 백성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적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40년 전 애굽 군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말렉 군대를 이기신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 일을 조직화해서 적들이 가까이 오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전쟁과 제사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적군과 직접 싸우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시는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가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가 적고 많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배려해야 할 군인들은 배려하도록 명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국가적 재난인 전쟁에 비하면 지금 나열한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죠. 그러나 전쟁 중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까지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전쟁보다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 화평의 선언은 가나안 전쟁을 할때 진멸하라, 다 죽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는 위배되어 보입니다. 이 화평 선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왜 가나안 전쟁 때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경계 밖의 민족들에게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이 우선되는 정책입니다.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먼저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 쾌락을 추구하는 비인간적 문화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죄를 삶의 체계로 가지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악의 영들과 힘써 싸우고 그 땅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싸워야 한다면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정결하기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위기 때는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을 이겨내게 주여.

0: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약한 사람을 배려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은장도로 날마다 나를 찔러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통합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0: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부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면접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 기도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승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듣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왜 하나님을 형님으로 고백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시면 나한텐 형님이 아니냐.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스위팅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이지만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

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13장 10절을 본문으로 두 짐승, 환란 때 빛나는 성도의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대학 때 한 자매랑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가 저는 굉장히 신실한 자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 찬양단도 하고요.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도 잘하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니까 아무래도 교제하고 연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크리스찬하고 교제를 하지 않겠대요. 대부분의 자매들에서 오는 크리스찬 형제를 만나는 건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을 만나질 않겠대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매우 명쾌하고 단순해요. 크리스찬을 만나면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안 만나겠대요.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총신대학교와 신대원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신대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신에 있는 다른 학과 자매들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신학과 형제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곳에서 음대에 다니는 한 자매가 나는 절대 사모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신학과 형제는 절대 안 만난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의 학생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신도 나는 목사님이 될 마음이 없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매의 마음도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 만나서 교제하자 라고 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나는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사모가 되었다는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한 가지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이 없냐면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더 행복하고 기뻐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나 인생이 더 힘들 거야. 하나님이 나 저 선교지로 보내버리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방법반식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좋은 일이 있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의 인생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의 좋은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가?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같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자아와 내 감정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고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놓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리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며 승리의 근원이시라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 리시이시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이시고 여호와 샬롬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삶이 나의 승리이며 나의 평화이며 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또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규결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12장에는 사탄이 용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집니다. 영 강력한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12장에서 세 번의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공격이 모두 다 실패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 걸 보면 그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누구를 넘어뜨리면

이 세상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왕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왕되고 싶으니까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왕 대신, 그래서 우리 모두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게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공격했습니다. 우리 키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여인의 아들을 공격했어요. 두 번째 하늘의 존재를 공격합니다. 하늘의 존재를 공격하면, 하늘에서 승리하면 그가 땅에서도 승리할 거라는 그에게 사탄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말씀해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이 싸웠지만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사탄은 그 전쟁을 자기의 승리의 이 근원으로 두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면 하늘의 존재들을 무너뜨려서 이 땅을 내가 지배하리라. 그리고 미가엘과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인 이스라엘과 유대를 공격하면서 모든 근원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발악하듯이 땅으로 쫓겨나 공격할 한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집중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2장 17절의 말씀,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사탄이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사건도 상징이 아닙니다. 사건은 그 상징이 말하는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존재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12장을 보니까 여러 주석에서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넓은 의미에서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라면 여자가 교회라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은 이 여자를 유대인으로 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교회로 보는 게 12장과 13장에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죠. 그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해요. 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승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전쟁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자신이 왕 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공격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노선이 생깁니다. 내 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에 처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우리의 왕 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전쟁 가운데 펼쳐지는 이 장면이 이 13장에 딱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바다에 모래를 밟고 서 있습니다. 이 바다는 고대인들에게는요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무엇이 나올지, 저 바다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것은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 두려운 곳에서 이 짐승이 서 있는데, 용이 서 있는데, 용이 뭘 밟고 서 있냐면 모래를 밟고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래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다수의 수를 나타내는데 모래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자신이 복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지, 아니야 나를 봐, 내 수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수하를 바다의 모래처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사탄의 일들을 보면, 와, 저기에 복이 있네, 저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이 밟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네, 금은보화와 성공과 나의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저곳에 있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내 왕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나의 결단과 고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 모래를 밟고 있는 용이 서 있는데요, 사실 용과 굉장히 비슷한 존재인데 용은 아닙니다. 그 존재가 등장하는데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용이 아니고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보니까 12장에서 나온 용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12장 3절에 보면 그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머리에는 일곱 왕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과 바다의 모래로 비유되는 수많은 사탄의 수하들이, 그리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용의 수하인 한 짐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가운데 공격을 예비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상징의 언어이죠. 그러나 상징이라고 해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존재와 또는 그러한 기관이나 국가가 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입니까? 뿔은 권세의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열은 충분한 걸 말합니다. 일곱은 완전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 머리, 열, 일곱,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짐승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여전히 정사와 권세 잡은 세상에 능력 있는 존재들, 그 능력 있는 존재들에서 마치 헤로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왕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헤롯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힘이 없는 존재들은 그저 세상에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존재들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존재가 누구 편에 서는가? 그것은 세상의 영적 분위기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승리를 분명하게 판가름 알 수 있는 세력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분명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머리들의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의 머리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자녀가 되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너무 좋을진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배후에서 사탄이 자신이 왕 되려고 그 세상 힘 있는 존재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게 힘 주셨을 때에 그 힘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권력과 나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왕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고 결국 사탄이 세상을 저러한 방법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를 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신성을 모독합니다. 로마 시대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하나님이다. 도미티안 황제가 대표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차라리 내 주목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 그건 모두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기는커녕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사랑에 물들고 세상의 사랑에 사랑받고자 자신의 인생을 빼앗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공교육에서나 세상의 여러 교육에서 성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사와 또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권위 안에서 안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혹여나 지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신성 모독, 하나님 내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즐거움의 자리 그것 따라 살고 싶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지 못하고 사탄이 내 왕 되는 결국 멸망한 당할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성을 모독하는 세상의 셀럽, 왕 또는 세상의 제국, 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2절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은 재빠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괴를 가지고 물고 놓지 않는 그러한 맹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 짐승과 굉장히 유사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니엘서에서는 누군지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7절 시작요.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범처럼, 곰처럼 또는 사자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 짐승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강력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사탄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의 교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까요? 세상은 살기 좋아질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과 식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0: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의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요.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짐승이 죽지는 않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에서도 일어난다. 이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릅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런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같아.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왜요? 죽음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존재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원래 누구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같으신 예가 어디 있으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에 누가 왕이냐?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권력 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 왕들, 힘 있는 존재가 왕 같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탄 영을 따르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을 보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영적인 전쟁은 예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것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예배를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신이 예배를 받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탄이 높임을 받은, 사탄이 왕처럼 군림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의 승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의 승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어서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예배의 승리자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결국에 승리를 누가 이루는 것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8절 시작요.
1: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0: 결국에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는 사탄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내가 승리하고 있네, 사탄이 저렇게

0: 강력한데도 내가 승리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보니까 그 승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신을, 나 자신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 주셨으니까 승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약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어 보이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그저 고난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약해 보여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는 이치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참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하늘의 미가엘도 이길 수가 없었고 여인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교회도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 믿음이 우리의 용기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0절 시작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요, 그렇게 무서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 안에 주셨답니다. 그 우리 안에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인내는 고난 아래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내입니다. 열매도 무르익어야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요, 무르익을 때까지 이 자리를, 나 인생의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견뎌감이 우리의 사탄이 어떠한 공격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나에게 승리 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참된 승리가 있는데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이 말세에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예외되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교인들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 지역이 기상 관측 아래 최고치인 42.5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최고 기온 40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에 15곳이 있었고요. 전국 235개의 육상 기상 특보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97% 228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예상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극한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폭염의 장면이 등장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바로 그 현장, 시나이 반도와 신광야, 네게브 광야 일대입니다. 그곳은 보통 45도

30도에서 50도까지 아 정말 여기보다 더 타는 듯한 폭염이 내려지기에 사람이 자력으론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든 절망의 땅이죠. 19세기 중반에 그 네게브 광야, 신광야를 탐험했던 그 탐험가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한낮에 광야에 검은 바위 위에 달걀을 깨뜨려 올리면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데일 정도로 뜨거워지고 가죽 수통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균열이 간다. 이곳에서 눈을 붙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폭염의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나 애굽에 고기 가마겠지 그립다.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 부추 달라 마늘 달라. 가난한 거인들이 무섭다. 뭐 이런 불평을 했는데요. 내가 폭염 때문에 더워서 너무 덥다.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베푸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거대한 에어컨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월 3일 이 8월의 일상 이 폭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그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있길 다가도록 윈트리 핍스 목사님의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아침 같은, 그래도 오늘 아침은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한낮의 폭염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외로움이라는 광야, 또 내가 우리 인생의 방향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광야. 이런 광야 속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그늘이 한 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8월의 일상, 오늘 8월 3일 이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중에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고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잘 도착하고 있죠? 0508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리고 8731님, 6월 6일 막내딸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히 보내다, 아 내가 더 극동방송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간만에 오늘 사연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잘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내시고 오프닝 말씀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6810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아침도 즐거이 다녀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8040님, 참 좋은 아침 오프닝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문자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 집 매매가 됐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좀 법적인 송사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과의 여러 관계 문제, 또 기도 제목들, 이 집에 대한 문제, 또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분명 응답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 이 광야 같은 일 가운데서도, 폭염 같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340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프닝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데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더 힘있는 아침 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1203님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사연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아들이 많이 아프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내일 아마 좀 특별한 아마 8월에 좀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터치유 더치유라는 코너를 제가 이 여름에 좀 새롭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우들을 좀 찾아가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이른 아침에 내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그런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아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이분을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에 좀 기도받고 싶고 또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다 꼭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부는 다 못 연결하지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1203님이 아들이 아파서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혹시 그런 병원에 좀 계신 분들 제가 그때그때 좀 아마 이렇게 섭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저기 병원입니다. 아, 꼭 이 아침에 이렇게 출연하고 싶고 또 기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시면 아셨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응원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25분이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하고 아침에 쉼표 서머스페셜 특집으로 같이 합니다.

요즘은 각종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재능 있는 요리사들이 연예인 같은 스타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요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양념을 좋아하고 누구는 담백한 맛을 즐기지요. 어떤 사람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투척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꼼꼼히 계량하고

신중하게 맛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 레시피는 어떤가요? 냉장고 안 사정에 따라 레시피는 늘 더하거나 줄여지게 되지요. 요리를 하며 실패도 많고요. 처음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 이상한 맛이 되기도 하고요. 불 조절을 잘 못해서 요리를 태운 경험도 아마 있으실걸요? 살다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에는 늘 어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요. 재료는 준비했지만 갑자기 가스불이 꺼지기도 하고 시간을 들였건만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진하게 우려낸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고 어떤 날은 기쁨이 부풀어 올라 넘치는 빵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요리하듯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셰프가 아니라는 걸 자주 깨닫습니다. 진짜 셰프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때로는 맛을 망쳐서 주눅들기도 하고 실패가 두려워 조심스러워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사랑을 조금 더 넣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끓이면 깊은 맛이 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진짜 요리가 되어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레시피를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불같이 화가 날 땐 불을 줄이는 법을, 관계가 엉켜버렸을 땐 재료를 다시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진심이 담긴 요리는 누구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다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요리는 한번 실패했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타버린 마음도 걷어내면 다시 끓일 수 있고 너무 싱거운 날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맛이 배어들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요리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은 주방에 은혜라는 양념이 담긴 천국의 레시피를 가득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주방에서 나만의 속도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를 정성껏 끓여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요리로, 완벽하진 않아도 같이 나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시며 참 잘 익었구나 라는 칭찬 듣기를 소망하면서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레시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양념들이 팍팍 붙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레시피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는 쉼표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0: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깨뜨려 올려봐라. 불이 없이도 몇 분 만에 완숙으로 익어버린다. 이곳에서의 물통의 물은 미지근함을 넘어 입을 대일 정도로 뜨거워져 있다. 이곳에서 눈을 잠시 붙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네게브 광야, 신광야 일대를 탐험했던 이 중동 탐험가들의 일기장에 있었던 이 기록처럼 맞습니다. 그 힘든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그립습니다, 이런 불평은 했지만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라는 불평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광야의 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늘 거대한 에어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8월 3일, 이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그늘 한 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고요. 물된 동산 같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8월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더 좋은 일들이 8월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의 아침. 어제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셨나요? 저는 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두 아들을 두신 한 집사님과 짧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번에 과학고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축하를 건넸는데요. 집사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합격 소식보다 아이의 고백이 저에게 더 큰 축하거리이자 감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또래들보다 조금 늦게 이 과학고 입학을 준비했던 터라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 특히 주말이면 온종일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올 여름 비전 캠프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빠지기 일쑤였대요.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학원 선생님께서 주말에는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하셨다고 하는데요. 2차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아직 3차 시험이 남아있고요. 물론 저는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학생의 고백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아침 우린 어떤 우선순위를 품고 일터로 학교로 향하고 있을까요? 뭐 무조건 주말에 학원에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었을 때 주어지는 그 담대함과 평안,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누리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3일 월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만든 예쁜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겐 언제나 우리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아직 죄인이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장 첫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감사한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0183번님 만나라고 빠르게 출첵해주시면서 더워도 출근길에 함께하는 갓모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그래요. 어떤 분께서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이 동남아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고 그랬대요. 기상이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2738번님 더위와 장마가 섞여서 몸은 좀 지치고 힘들었지만요. 주께서 지난 7월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며 이번 8월도 찬송과 필사로 더더욱 은혜로 물들어가는 이 여름의 길 미리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의 찬송가 예수나를 위하여라는 사순절이면 우리가 빠짐없이 묵상하는 귀한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 묵상하시고 찬송가의 스토리까지 함께 은혜 나누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예수 나를 위하여. 예배 시간, 고난주간이나 성찬식 때 유독 가슴을 울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애절함이 묻어나는 이 멜로디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 고통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을 정직하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 뒤에는 영적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작사가와 작곡가의 특별한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1: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시자인 유진 스톡스 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톡스는 삶의 고단함과 영적인 허무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순간을 가사로 옮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녀는 십자가 사건을 먼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펜을 들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는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느끼는 감격과 평안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2: 이 가사에 날개를 달아준 인물은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미국 복음 찬송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 두안입니다. 두안은 본래 성공한 사업가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적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 평생 2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안이 이 곡의 멜로디를 구성할 때 가장 집중했던 것은 십자가의 무게감과 은혜의 따뜻함의 조화였습니다.

찬송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가 느끼는 감격과 평안을 찬송하는 듬뿍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끝찬양으로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알곡에게 그리고 가라지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5월쯤 되면 밭에 보리가 파랗게 그리고 이삭이 올라오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 보리밭을 보면 새카맣게 돼 있는 보리 이삭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깐부기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곰팡이 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썩어버리는 그런 것이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 보면 빨리 뽑아라. 왜냐하면 그거 두면 옆으로 이렇게 번져가서 다른 이삭에도 피해를 주니까 뽑으라. 그럼 이제 눈에 띄면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뽑아요. 같이 가는 옆에 친구한테 탁탁 얼굴에다 치면 쌍칼 자국이 싹싹 새까만 숯검댕이처럼 싹싹 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병충해하고 잡초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정말 잡초가 하루 사이에 막 엄청나게 크고 뽑아도 낫으로 베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커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좀 그런 농사, 농경, 특별히 그 당시 유대사회의 농경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만 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르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밀을 많이 재배를 하니까 밀 알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있는 가라지는 우리는 이 가라지를 그냥 잡초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가라지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자니온입니다. 지자니온. 지자니온은 오히려 독초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독보리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것이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더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독보리, 가라지는 지자니온은 그 열매를 사람이 잘못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키는 그런 독의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독보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독보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꼭 뭐 벼이삭같이 생기기도 했고 저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물어질 때쯤 그렇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죠. 두 번째는 밀하고 가라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저거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밀이 됐든 가라지가 됐든 처음에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거의 구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렇게 좀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밭에다가 어느 날 주인이 밀에 밀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간밤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깜깜한 밤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더 뿌렸어요? 가라지, 독보리를 뿌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이해해야만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하고 어떤 사람이 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원수 관계가 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좀 해칠 생각으로 저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줄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밭에다가 독보리 씨앗을 뿌려요. 이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법을 보면 로마법에도 이것이 있지만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이런 독보리를 뿌리게 되면 이건 범죄다 해서 엄중하게 처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났어요. 종들이 어느 날 밭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밭에 온 천지가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나 있는 것이 웬일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금세 알아봅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당장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고 했어요. 왜 가만두라고 했는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그 알곡까지 다 뽑혀버릴까 봐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또 독보리의 그 생육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됩니다. 독보리는 밀 속에 섞여서 성장하면서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기 옆에 있는 밀의 뿌리와 완전히 헝클어져 버려요. 이게 자기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는 옆에 있는 밀의 뿌리하고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엉켜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면 뭐까지 뽑혀 버려요? 밀까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두고 있는 그 가라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알곡인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나쁜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여러분 곁에 두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알곡인 나 때문에, 알곡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알곡인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곁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만 해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믿는 알곡인가? 아니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라지는 혹시 아닌가? 나는 누군가의 삶을 몹시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알곡인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로 오늘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곁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지금 가라지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내 삶에는 좀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라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힘들게 만든 것. 그것은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이라고 생각해서 가라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아,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내 곁에는 항상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곡으로 생각하고 여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곡인데, 알곡처럼 살고 있는데 내 삶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정말로 감정 같아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확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 가라지는 언제 뽑힐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30절에 언제 가라지 정리한다고 했어요? 추수 때.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해석을 해주신 뒷부분에 보면 40절에 그 추수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추수 때 세상 끝은 뭔가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적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때, 그때를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하지만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는 목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추수 때 정리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그때까지 왜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두시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한 알곡이 되어서 추수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래서 알곡이라고 하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라지라고 하는 이 가라지 독보리의 특성이 뭔가 하면 알곡 뿌리를 완전히 잠식해서 꽉 붙들고 마치 직어처럼 사는 그것. 그런데 알곡이 내가 나라고 한다면 이 가라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 영혼의 촉수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도록 해서 이 가라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공급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과 함께 잠기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와 함께 사는 삶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라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정리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리합니까?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천사들이, 30절에 아까 우리가 보니까 추수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 천사들이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 바로 그 천사들이 이 가라지를 정리하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심판해버리면 잘할 것 같잖아요.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판해도, 여러분, 내가 심판하면 얼마나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정리를 하면 얼마나 정리를 하겠습니까? 고작 작은 것밖에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은 완벽하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섭고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할 거고 심판할 거예요. 내가 미리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어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하지만 그래도 심판할 때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견뎠으니까 우리를 먼저 알곡인 우리를 먼저 잘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못된 가라지를 다 그냥 심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를 먼저 빨리 좀

30절을 볼까요? 30절.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먼저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곡을 나중에 거둡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안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리 너를 먼저 심판하겠다. 너 내 알곡 많이 그동안 괴롭혔지, 힘들게 만들었지, 그의 신앙을 떨어뜨렸지, 너가 시험거리를 제공해 주었지, 너가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 너부터 내가 손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라지의 그 괴롭힘을 견뎌야 돼요. 가라지를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가라지가 나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서 나로 하여금 야무진 알곡이 되어서 추수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알곡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라지는 우리는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저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더 강해진다. 내가 너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란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 내 곁에 오늘 또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저 가라지를 통해서 저를 다듬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곡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혹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라지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라지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가라지도, 가라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식물이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가라지가 알곡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라지가 알곡이 가리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가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라지 같은 나의 인생도 알곡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가라지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오늘 말씀으로 치면 알곡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저기에는 분명 가라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 알곡과 같은 사람들도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오늘 내 곁에 둔 그 알곡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야, 나도 너 같은 알곡이 되고 싶다. 내가 그동안 가라지가 되어서 너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너처럼 좀 알곡이 되어서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시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곡이라면 알곡인 나한테 보내는 편지, 내가 혹시 가라지라고 하면 가라지인 나한테 보내는 편지, 내가 알곡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알곡이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의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가라지를 너에게 허락하고 둔 것은 내가 너를 몰라서가 아니야. 내가 너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 너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 가라지가 너의 삶을 뒤엉켜버리고 너를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겠지만 그 가라지한테 영향받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라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얘야, 나는 너가 알곡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단다. 얘야, 너 가라지로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다가 알곡되어서 우리 함께 마지막에 만나자.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이 다 알곡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입니까? 예, 아멘 한 분들은 분명히 알곡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알곡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곡인 여러분 곁에 가라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라지와 함께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라지 같은 사람 막 미워하고 막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처럼 하세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의 탄원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원수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시인들은 그 대적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탄원의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편 같은 거.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들인데 왕위를 빼앗고 자기 아버지를 광야로 내쫓은 그 원수 같은 아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이 있거든요. 이 성경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좀 이렇게 좀 의역을 많이 해놨는데 제가 그 메시지 성경 시편 3편 7절을 보니까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0: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꽉 그냥 귀싸대기 그냥 날리고 싶고 아구처럼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 아구창 좀 날려주세요. 귀싸대기 좀 후려 갈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막 흉보고 그렇게 하세요. 사람한테는 조금만 하세요. 사람한테는 조금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이 밉죠.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저 영혼이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 불쌍한 영혼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가라지 같은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켜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곁에 머물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와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행복한 월요일 시작하셨어요. 광주는 요즘 비 소식이 참 귀하죠. 일기예보에 비 표시가 떠도 막상 지나가 버리는 날이 많았잖아요. 논도 밭도 나무도 목이 타지만 사실 가장 애타는 건 농사 짓는 분들일 겁니다. 어젯밤에 시편 147편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그가 비를 준비하시고.